0: 이게...
1: 앞에 있으나 해간 다리 돌도 없니까 되겨 되고 마에 동아리 듯이 뒤가서 알아내글 지나자도
0: 근데 매 도프 댕겨 깔죽이
1: 간 다리 디클레이나 동아리 예뻐 되겨 하나 두매 숙이 바나 바이기 있는 무채 허나쿨 원시고 이엔터 탐에 뻗 맹아 브레가 예서 쩨서 니해 아세 니해 예서 쩨 아세 니해 예서 쩨